0: 오톨 꽃.
1: 食心虫.
0: 오톨 꽃.
1: 무공해 농약.
0: 지연스 예지기릭 도르시.
1: 무공해 농약.
0: 지연스 예지기릭 도르시.
1: 果树.
0: 미웰릭 다락.
1: 果树.
0: 미웰릭 다락.
1: 天然.
0: 대비.
1: 天然
0: Tabi
1: 一起学新技术
0: Birlikte yeni texniki ügünüş
1: 一起学新技术
0: Birlikte yeni texniki ügünüş
1: 有益微生物
0: Paydalık mikroorganizm
1: 有益微生物
0: Paydalık mikroorganizm
1: 农技站
0: 예지이글릭 테크니키 폰키티
1: 농지站
0: 예지이글릭 테크니키 폰키티
1: 요칭
0: 택립글리쉬
1: 요칭
0: 택립글리쉬
1: 产品
0: 마흐솔앗
1: 产品
0: 마흐솔앗
1: 残留
0: 칼독
1: 残留
0: 칼독